발로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 가운데 고가라마라 부리고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 와와로 고가라마라 부르고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 가운데 고가라마라 노래가 미래도 황야망 아우유 디제이 가시다 어른님